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일본 부근에 있는 장마전선이 활발해지면서 5일 구마

0: 구마모토 현에서는 선상 강수대가 발생하는 등 규슈 북부 각지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규슈 북부와 주고쿠 지방 등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6일 오전 5시까지 1시간 동안 후쿠오카 현이 사사구리 마치에 설치한 우량계로 3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6일에도 장마전선이 정체될 전망인 가운데 서일본 각지에서 폭우가 내리며 특히 규슈 북부에서는 국지적으로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7일 아침까지 24시간 최대 강우량은 규슈 북부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영향으로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지반이 느슨해지고 있어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저지대 침수와 하천 증수에도 충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낙뢰와 회오리 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형으로 맹렬한 9호 태풍 바비가 일본에서 떨어져 있는 남쪽 해상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 목요일 이후 높은 파도가 일 전망으로 오키나와 현에서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쯤에 걸쳐 해상에 따라서는 거친 파도가 일 우려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5일 지금까지 3,34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나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 등은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 따라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 기구는 주택과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37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6조 엔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주택을 잃은 사람이 약 1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발표해 대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시의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시의 장례식이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란 측은 참석차 방문한 각국 요인 등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4일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 간부 그리고 이슬람 조직 하마스 간부와 각각 회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 간부와 회담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저항은 레바논과 이슬람 세계의 자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지해갈 생각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마스 간부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각지의 무장조직 네트워크인 저항의 추측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데 이란 측은 하메네이시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금 연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의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4일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가운데 현지 언론은 5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자 현재 최고 지도자를 승계한 모즈타바 씨의 형제 3명이 참석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되는 가운데 모즈타바 씨의 형제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형제 3명은 관 앞에서 나란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모즈타바 씨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9일 시신이 안장될 때까지 모즈타바 씨가 장례식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4일 이스라엘에 의한 암살을 우려해 모즈타바 씨의 참석을 경호팀이 불허했지만 모즈타바 씨는 9일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예정된 시신 안장식에 참가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투 정결 양해 각서에 입각한 협의에 대해 중동 위성 TV 방송국 알 아라비아는 4일 다음 협상이 오는

0: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5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7월 중국 동부 칭다오 부근 해상과 하늘에서 합동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목적과 관련해 안보상 과제에 연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훈련 종료 후에는 일부 부대가 태평양의 관련 해역으로 향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중국 측에서 미사일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미사일 순양함과 잠수함 등이 참가합니다. 훈련에서는 함정 등을 견학한 뒤 정찰과 미사일 방어, 해상 공격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공군은 지난 6월에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군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고 합동훈련이나 바다와 하늘에서 합동순찰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군사면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신해용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실찰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3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성능 평가 시험이 진행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시찰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평가 목적에서 진행됐으며 영상에서는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과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해군력의 증강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구축함을 2개월 이내에 취역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달 같은 유형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취역시켰으며 향후 5년간 만톤급 순양함을 비롯해 5,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와 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はい, 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크로는
0: 장갑.
4: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4: 가를
0: 붙인 뒤에
4: 欲しいんですが
0: 라고 하면 됩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이 형용사인
4: 欲しい
0: 원하다의 뒤에
4: んですが
0: 가 붙은 것입니다.
4: んですが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1: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지요.
0: 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대부끄로가 欲しいんですが.
1: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5: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5: 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1: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4: そうですね。
0: 는잠시생각할때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
0: 는이과자。
4: いかがですか?
0: 는상대방에게뭔가를권할때쓰는표현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다른물건에대해서도연습해볼까요?여러분이지금기념품가게에서일본의전통적인보자기를찾고있다고가정해보세요.점원에게보자기를사고싶다고말해볼까요?보자기는
4: 風呂敷風呂敷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해보세요.
2: あの、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일본 부근에 있는 장마전선이 활발해지면서 5일 구마모토 현에서는 선상강수대가 발생하는 등 규슈 북부 각지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규슈 북부와 주고쿠 지방 등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6일 오전 5시까지 1시간 동안 후쿠오카 현이 사사구리 마치에 설치한 우량계로 3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6일에도 장마전선이 정체될 전망인 가운데 서일본 각지에서 폭우가 내리며 특히 규슈 북부에서는 국지적으로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7일 아침까지 24시간 최대 강우량은 규슈 북부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영향으로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지반이 느슨해지고 있어 기상청은

0: 토사재에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저지대 침수와 하천 증수에도 충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낙뢰와 회오리 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형으로 맹렬한 9호 태풍 바비가 일본에서 떨어져 있는 남쪽 해상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 목요일 이후 높은 파도가 일 전망으로 오키나와 현에서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쯤에 걸쳐 해상에 따라서는 거친 파도가 일 우려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5일 지금까지 3,34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나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 등은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 따라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 기구는 주택과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37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6조 엔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주택을 잃은 사람이 약 17,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해 대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란 측은 참석차 방문한 각국 요인 등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4일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 간부 그리고 이슬람 조직 하마스 간부와 각각 회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 간부와 회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저항은 레바논과 이슬람 세계의 자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지해갈 생각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마스 간부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각지의 무장 조직 네트워크인 저항의 추측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데 이란 측은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금 연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의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4일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가운데 현지 언론은 5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자 현재 최고 지도자를 승계한 모즈타바 씨의 형제 3명이 참석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되는 가운데 모즈타바 씨의 형제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형제 3명은 관 앞에서 나란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모즈타바 씨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9일 시신이 안장될 때까지 모즈타바 씨가 장례식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4일 이스라엘에 의한 암살을 우려해 모즈타바 씨의 참석을 경호팀이 불허했지만 모즈타바 씨는 9일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예정된 시신 안장식에 참가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투 정결 양해각서에 입각한 협의에 대해 중동 위성 TV 방송국 알아라비아는 4일 다음 협상이 오는 11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5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7월 중국 동부 칭다오 부근 해상과 하늘에서 합동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목적과 관련해 안보상 과제에 연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훈련 종료 후에는 일부 부대가 태평양의 관련 해역으로 향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0: 관영신화 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중국 측에서 미사일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미사일 순양함과 잠수함 등이 참가합니다. 훈련에서는 함정 등을 견학한 뒤 정찰과 미사일 방어, 해상 공격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공군은 지난 6월에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군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고 합동훈련이나 바다와 하늘에서 합동순찰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군사면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신형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실찰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3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성능 평가 시험이 진행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시찰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평가 목적에서 진행됐으며 영상에서는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과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해군력의 증강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구축함을 2개월 이내에 취역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달 같은 유형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취역시켰으며 향후 5년간 만톤급 순양함을 비롯해 5,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 いいですね。 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手袋は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와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2: 하이, 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3: 대부끄러가 호시인데스가.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끄러는
0: 장갑.
4: 호시인데스가.
0: 는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4: 가를
0: 붙인 뒤에
4: 호시인데스가
0: 라고 하면 됩니다.
4: 호시인데스가
0: 는 이 형용사인
4: 호시
0: 원하다의 뒤에
4: 데스가
0: 가 붙은 것입니다.
4: 데스가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 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1: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지요.
0: 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호시인데스가 대부끄러가 호시인데스가.
1: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3: 아노,すみません. 홋카이도의 오미야게가 호시인데스가.
5: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3: 아노,すみません. 홋카이도의 오미야게가 호시인데스가.
1: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4: 아노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
0: 는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5: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1: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4: そうですね.
0: 는 잠시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
0: 는 이 과자.
4: いかがですか?
0: 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あの、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념품 가게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보자기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점원에게 보자기를 사고 싶다고 말해 볼까요? 보자기는
4: 후로시키,
0: 후로시키입니다.
1: 네, 그럼 따라해 보세요.
3: 아노,すみません. 후로시키가 호시인데스가. 아노 すみません. 風呂敷が 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사고 싶다는 것을 점원에게 말해 보실까요? 우산은
4: 카사. 카사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5: すみません. 카사가 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 가사가 호시인데스가.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가게에서 돈을 지불할 때 점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일본 부근에 있는 장마전선이 활발해지면서 5일 구마모토 현에서는 선상강수대가 발생하는 등 규슈 북부 각지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규슈 북부와 주고쿠 지방 등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6일 오전 5시까지 1시간 동안 후쿠오카 현이 사사구리 마치에 설치한 우량계로 3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6일에도 장마전선이 정체될 전망인 가운데 서일본 각지에서 폭우가 내리며 특히 규슈 북부에서는 국지적으로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7일 아침까지 24시간 최대 강우량은 규슈 북부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영향으로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지반이 느슨해지고 있어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저지대 침수와 하천 증수에도 충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낙뢰와 회오리 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형으로 맹렬한 9호 태풍 바비가 일본에서 떨어져 있는 남쪽 해상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 목요일 이후 높은 파도가 일 전망으로 오키나와 현에서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쯤에 걸쳐 해상에 따라서는 거친 파도가 일 우려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5일 지금까지 3,34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나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 등은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 따라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 기구는 주택과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37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6조 엔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주택을 잃은 사람이 약 1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발표해 대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란 측은 참석차 방문한 각국 요인 등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4일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 간부 그리고 이슬람 조직 하마스 간부와 각각 회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 간부와 회담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저항은 레바논과 이슬람 세계의 자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지해갈 생각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마스 간부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각지의 무장조직 네트워크인 저항의 추측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데 이란 측은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금 연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의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4일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가운데 현지 언론은 5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자 현재 최고 지도자를 승계한 모즈타바 씨의 형제 3명이 참석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되는 가운데 모즈타바 씨의 형제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형제 3명은 관 앞에서 나란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모즈타바 씨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9일 시신이 안장될 때까지 모즈타바 씨가 장례식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4일 이스라엘에 의한 암살을 우려해 모즈타바 씨의 참석을 경호팀이 불허했지만 모즈타바 씨는 9일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예정된 시신 안장식에 참가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 각서에 입각한 협의에 대해 중동 위성 TV 방송국 알 아라비아는 4일 다음 협상이 오는 11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5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7월 중국 동부 칭다오 부근 해상과 하늘에서 합동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목적과 관련해 안보상 과제에 연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훈련 종료 후에는 일부 부대가 태평양의 관련 해역으로 향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중국 측에서 미사일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미사일 순양함과 잠수함 등이 참가합니다. 훈련에서는 함정 등을 견학한 뒤 정찰과 미사일 방어, 해상 공격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공군은 지난 6월에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군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고 합동훈련이나 바다와 하늘에서 합동순찰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군사면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신해용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실찰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3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성능 평가 시험이 진행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시찰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평가 목적에서 진행됐으며 영상에서는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과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해군력의 증강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구축함을 2개월 이내에 추격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달 같은 유형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추격시켰으며 향후 5년간 만톤급 순양함을 비롯해 5,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와 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はい, 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크로는
0: 장갑.
4: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가를 붙인 뒤에
4: 欲しいんですが
0: 라고 하면 됩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이 형용사인
4: 欲しい
0: 원하다의 뒤에
4: んですが
0: 가 붙은 것입니다.
4: んですが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1: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지요.
0: 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대부끄로가 欲しいんですが.
1: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5: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5: 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1: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4: そうですね。
0: 는잠시생각할때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
0: 는이과자。
4: いかがですか?
0: 는상대방에게뭔가를권할때쓰는표현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다른물건에대해서도연습해볼까요?여러분이지금기념품가게에서일본의전통적인보자기를찾고있다고가정해보세요.점원에게보자기를사고싶다고말해볼까요?보자기는
4: ふろしき,ふろしき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해보세요.
2: あの、すみません。ふろしき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ふろしきが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길을걷고있는데갑자기비가온다고생각해보세요.우산을사고싶다는것을점원에게말해보실까요?우산은
4: 가사,가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あの、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가게에서돈을지불할때점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카드와使えますか?
4: 카드와使えますか?
0: 는카드는쓸수있어요?라는뜻입니다.
4: 카드
0: 는여기에서는신용카드,
4: 크레딧카드
0: 를가리키는데요.사용하고싶은카드를보이면서
4: 이카드와使えますか?
0: 라고도할수있습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카드와使えますか?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あの、すみません。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 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7: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신용카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에서신용카드사용하시죠?
1: 아,그럼요.많이매일같이사용하죠.그런데현금밖에쓸수없는곳도있어서좀놀라기도해요.
0: 일본에서도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해서현금을내지않고결제할수있는곳이늘어나고는있는데요.지방이나작은가게에서는현금만받는경우도있어요.
1: 네,외국인여행자에게는꽤불편하죠.
0: 그래서최근에는신용카드로결제할수있는곳이늘어나고있고요.또신용카드로현금을인출할수있는 ATM 이전국에보급돼있는데요. ATM 은우체국이나편의점안에도있고요.외국에서발행한신용카드를쓸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그렇지만일본을여행할때는어느정도현금을준비하거나어떤신용카드를쓸수있는지미리알아두면안심할수있겠죠.
0: 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일본 부근에 있는 장마 전선이 활발해지면서 5일 구마모토 현에서는 선상 강수대가 발생하는 등 규슈 북부 각지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규슈 북부와 주고쿠 지방 등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6일 오전 5시까지 1시간 동안 후쿠오카 현이 사사구리 마치에 설치한 우량계로 3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6일에도 장마전선이 정체될 전망인 가운데 서일본 각지에서 폭우가 내리며 특히 규슈 북부에서는 국지적으로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7일 아침까지 24시간 최대 강우량은 규슈 북부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영향으로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지반이 느슨해지고 있어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저지대 침수와 하천 증수에도 충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낙뢰와 회오리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형으로 맹렬한 9호 태풍 바비가 일본에서 떨어져 있는 남쪽 해상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 목요일 이후 높은 파도가 일 전망으로 오키나와 현에서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쯤에 걸쳐 해상에 따라서는 거친 파도가 일 우려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5일 지금까지 3,34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나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 등은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 따라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 기구는 주택과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37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6조엔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주택을 잃은 사람이 약 17,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해 대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란 측은 참석차 방문한 각국 요인 등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4일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 간부 그리고 이슬람 조직 하마스 간부와 각각 회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 간부와 회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저항은 레바논과 이슬람 세계의 자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지해갈 생각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마스 간부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각지의 무장 조직 네트워크인 저항의 추측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데 이란 측은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금 연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의 하메네이 전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4일 이스라엘에 의한 암살을 우려해 모즈타바시의 참석을 경호팀이 불허했지만 모즈타바시는 9일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예정된 시신 안장식에 참가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투 정결 양해각서에 입각한 협의에 대해 중동 위성 TV 방송국 알 아라비아는 4일 다음 협상이 오는 11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5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7월 중국 동부 칭다오 부근 해상과 하늘에서 합동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목적과 관련해 안보상 과제에 연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훈련 종료 후에는 일부 부대가 태평양의 관련 해역으로 향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중국 측에서 미사일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미사일 순양함과 잠수함 등이 참가합니다. 훈련에서는 함정 등을 견학한 뒤 정찰과 미사일 방어, 해상 공격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공군은 지난 6월에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군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고 합동훈련이나 바다와 하늘에서 합동 순찰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군사면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신해용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실찰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3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성능 평가 시험이 진행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시찰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평가 목적에서 진행됐으며 영상에서는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과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해군력의 증강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구축함을 2개월 이내에 취역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달 같은 유형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취역시켰으며 향후 5년간 만톤급 순양함을 비롯해 5,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

0: 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1: 아노,すみません.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2: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3: これ、あったかそう.
1: いいですね. これ、いくらですか?
2: 1900円です.
1: カードは使えますか?
2: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4: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1: 아노,すみません.
0: 저기요.
1: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4: 점원이 대답합니다.
2: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4: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3: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4: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1: いいですね.
0: 좋네요.
1: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4: 점원이 대답합니다.
2: 1900엔です.
0: 1900엔이에요.
4: 탐이 묻습니다.
1: 카드は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4: 점원이 대답합니다.
2: はい、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4: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대부크로는
0: 장갑.
5: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5: 가를
0: 붙인 뒤에
5: 欲しいんですが
0: 라고 하면 됩니다.
5: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이 형용사인
5: 欲しい
0: 원하다의 뒤에
5: んですが
0: 가 붙은 것입니다.
5: んですが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 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4: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지요.
0: 네.
4: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5: 欲しいんですが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4: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아노,すみません. 홋카이도의 오미야게가 欲しいんですが.
7: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6: 아노,すみません. 홋카이도의 오미야게가 欲しいんですが.
4: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5: 아노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5: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7: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4: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5: そうですね.
0: 는 잠시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5: このお菓子는
0: 이 과자.
5: いかがですか?
0: 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4: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あの、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4: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념품 가게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보자기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점원에게 보자기를 사고 싶다고 말해 볼까요? 보자기는
1: 風呂敷,
0: 風呂敷입니다.
2: 네, 그럼 따라해 보세요.
3: すみません. 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 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사고 싶다는 것을 점원에게 말해 보실까요? 우산은
1: 가사, 가사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4: 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가게에서 돈을 지불할 때 점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카드は使えますか?
1: 카드は使えますか?
0: 는 카드는 쓸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1: 카드는
0: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1: 크레딧 카드를
0: 가리키는데요. 사용하고 싶은 카드를 보이면서
1: このカードは使えますか?
0: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카드は使えま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すみません。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手袋はこちらです。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6: 1900円です。
5: カードは使えますか?
6: はい、使えます。
7: 하루산의지혜袋.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용카드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시죠?
2: 아, 그럼요. 많이 매일같이 사용하죠. 그런데 현금밖에 쓸 수 없는 곳도 있어서 좀 놀라기도 해요.
0: 일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해서 현금을 내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지방이나 작은 가게에서는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2: 네,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꽤 불편하죠.
0: 그래서 최근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ATM이 전국에 보급돼 있는데요. ATM은 우체국이나 편의점 안에도 있고요.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네, 그렇지만 일본을 여행할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준비하거나 어떤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안심할 수 있겠죠.
0: 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

0: 일본 시간 7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일본 부근에 있는 장마전선이 활발해지면서 5일 구마모토 현에서는 선상강수대가 발생하는 등 규슈 북부 각지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규슈 북부와 주고쿠 지방 등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6일 오전 5시까지 1시간 동안 후쿠오카 현이 사사구리 마치에 설치한 우량계로 3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6일에도 장마전선이 정체될 전망인 가운데 서일본 각지에서 폭우가 내리며 특히 규슈 북부에서는 국지적으로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7일 아침까지 24시간 최대 강우량은 규슈 북부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영향으로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지반이 느슨해지고 있어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저지대 침수와 하천 증수에도 충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낙뢰와 회오리 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형으로 맹렬한 9호 태풍 바비가 일본에서 떨어져 있는 남쪽 해상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 목요일 이후 높은 파도가 일 전망으로 오키나와 현에서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쯤에 걸쳐 해상에 따라서는 거친 파도가 일 우려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5일 지금까지 3,34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나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 등은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 따라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 기구는 주택과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37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6조 엔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주택을 잃은 사람이 약 1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발표해 대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란 측은 참석차 방문한 각국 요인 등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4일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 간부 그리고 이슬람 조직 하마스 간부와 각각 회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 간부와 회담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저항은 레바논과 이슬람 세계의 자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지해갈 생각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마스 간부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각지의 무장조직 네트워크인 저항의 추측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데 이란 측은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금 연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의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4일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가운데 현지 언론은 5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자 현재 최고 지도자를 승계한 모즈타바 씨의 형제 3명이 참석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되는 가운데 모즈타바 씨의 형제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형제 3명은 관 앞에서 나란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모즈타바 씨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9일 시신이 안장될 때까지 모즈타바 씨가 장례식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4일 이스라엘에 의한 암살을 우려해 모즈타바 씨의 참석을 경호팀이 불허했지만 모즈타바 씨는 9일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예정된 시신 안장식에 참가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투 정결 양해 각서에 입각한 협의에 대해 중동 위성 TV 방송국 알아라비아는 4일 다음 협상이 오는 11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5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7월 중국 동부 칭다오 부근 해상과 하늘에서 합동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목적과 관련해 안보상 과제에 연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훈련 종료 후에는 일부 부대가 태평양의 관련 해역으로 향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중국 측에서 미사일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미사일 순양함과 잠수함 등이 참가합니다. 훈련에서는 함정 등을 견학한 뒤 정찰과 미사일 방어, 해상 공격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공군은 지난 6월에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군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고 합동훈련이나 바다와 하늘에서 합동 순찰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군사면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신해용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실찰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3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성능 평가 시험이 진행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시찰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평가 목적에서 진행됐으며 영상에서는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과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해군력의 증강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구축함을 2개월 이내에 취역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달 같은 유형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취역시켰으며 향후 5년간 만톤급 순양함을 비롯해 5,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와 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はい、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크로는
0: 장갑.
4: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4: 가를
0: 붙인 뒤에
4: 欲しいんですが
0: 라고 하면 됩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이 형용사인
4: 欲しい
0: 원하다의 뒤에
4: んですが
0: 가 붙은 것입니다.
4: んですが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1: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죠.
0: 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1: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5: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5: 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1: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4: そうですね。
0: 는잠시생각할때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
0: 는이과자。
4: いかがですか?
0: 는상대방에게뭔가를권할때쓰는표현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념품 가게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보자기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점원에게 보자기를 사고 싶다고 말해 볼까요? 보자기는
1: 風呂敷,
0: 風呂敷입니다.
2: 네, 그럼 따라해 보세요.
3: すみません. 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 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사고 싶다는 것을 점원에게 말해 보실까요? 우산은
1: 가사, 가사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4: 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가게에서 돈을 지불할 때 점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카드は使えますか?
1: 카드は使えますか?
0: 는 카드는 쓸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1: 카드는
0: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1: 크레딧 카드를
0: 가리키는데요. 사용하고 싶은 카드를 보이면서
1: このカードは使えますか?
0: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카드は使えま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すみません。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手袋はこちらです。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 これいくらですか?
6: 1900円です。
5: カードは使えますか?
6: はい、使えます。
7: 하루상의지혜袋.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용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시죠?
2: 아, 그럼요. 많이 매일같이 사용하죠. 그런데 현금밖에 쓸 수 없는 곳도 있어서 좀 놀라기도 해요.
0: 일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해서 현금을 내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지방이나 작은 가게에서는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2: 네,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꽤 불편하죠.
0: 그래서 최근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ATM이 전국에 보급돼 있는데요. ATM은 우체국이나 편의점 안에도 있고요.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네, 그렇지만 일본을 여행할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준비하거나 어떤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안심할 수 있겠죠.
0: 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일본 부근에 있는 장마전선이 활발해지면서 5일 구마모토 현에서는 선상강수대가 발생하는 등 규슈 북부 각지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규슈 북부와 주고쿠 지방 등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6일 오전 5시까지 1시간 동안 후쿠오카 현이 사사구리 마치에 설치한 우량계로 30mm

0: 러시아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6일에도 장마전선이 정체될 전망인 가운데 서일본 각지에서 폭우가 내리며 특히 큐슈 북부에서는 국지적으로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7일 아침까지 24시간 최대 강우량은 큐슈 북부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영향으로 큐슈 북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지반이 느슨해지고 있어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저지대 침수와 하천 증수에도 충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낙뢰와 회오리 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형으로 맹렬한 9호 태풍 바비가 일본에서 떨어져 있는 남쪽 해상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 목요일 이후 높은 파도가 일 전망으로 오키나와 현에서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쯤에 걸쳐 해상에 따라서는 거친 파도가 일 우려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5일 지금까지 3,34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나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 등은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 따라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 기구는 주택과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37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6조 엔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주택을 잃은 사람이 약 1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발표해 대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란 측은 참석차 방문한 각국 요인 등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4일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 간부 그리고 이슬람 조직 하마스 간부와 각각 회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 간부와 회담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저항은 레바논과 이슬람 세계의 자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지해갈 생각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마스 간부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각지의 무장조직 네트워크인 저항의 추측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데 이란 측은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금 연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의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4일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가운데 현지 언론은 5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자 현재 최고 지도자를 승계한 모즈타바 씨의 형제 3명이 참석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되는 가운데 모즈타바 씨의 형제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형제 3명은 관 앞에서 나란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모즈타바 씨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9일 시신이 안장될 때까지 모즈타바 씨가 장례식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4일 이스라엘에 의한 암살을 우려해 모즈타바 씨의 참석을 경호팀이 불허했지만 모즈타바 씨는 9일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예정된 시신 안장식에 참가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투 정결 양해 각서에 입각한 협의에 대해 중동 위성 TV 방송국 알아라비아는 4일 다음 협상이 오는 11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 중국 국방부는 5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7월 중국 동부 칭다오 부근 해상과 하늘에서 합동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목적과 관련해 안보상 과제에 연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훈련 종료 후에는 일부 부대가 태평양의 관련 해역으로 향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중국 측에서 미사일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미사일 순양함과 잠수함 등이 참가합니다. 훈련에서는 함정 등을 견학한 뒤 정찰과 미사일 방어, 해상 공격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공군은 지난 6월에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군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고 합동훈련이나 바다와 하늘에서 합동순찰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군사면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신형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실찰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3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성능 평가 시험이 진행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시찰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평가 목적에서 진행됐으며 영상에서는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과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해군력의 증강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구축함을 2개월 이내에 추격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달 같은 유형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추격시켰으며 향후 5년간 만톤급 순양함을 비롯해 5,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와 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はい, 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크로는
0: 장갑.
4: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4: 가를
0: 붙인 뒤에
4: 欲しいんですが
0: 라고 하면 됩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이 형용사인
4: 欲しい
0: 원하다의 뒤에
4: んですが
0: 가 붙은 것입니다.
4: んですが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1: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지요.
0: 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대부끄로가 欲しいんですが.
1: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5: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5: 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1: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4: そうですね。
0: 는잠시생각할때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
0: 는이과자。
4: いかがですか?
0: 는상대방에게뭔가를권할때쓰는표현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다른물건에대해서도연습해볼까요?여러분이지금기념품가게에서일본의전통적인보자기를찾고있다고가정해보세요.점원에게보자기를사고싶다고말해볼까요?보자기는
4: 風呂敷風呂敷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해보세요.
2: あの、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길을걷고있는데갑자기비가온다고생각해보세요.우산을사고싶다는것을점원에게말해보실까요?우산은
4: 가사

0: 카사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1: あの、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가게에서 돈을 지불할 때 점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2: 카드は使えますか?
0: 는 카드는 쓸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 카드는
0: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2: 크레딧 카드를
0: 가리키는데요. 사용하고 싶은 카드를 보이면서
2: このカードは使えますか?
0: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카드は使えますか?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あの、すみません。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手袋はこちらです。 これ、あったかそう。 いいですね。 これ、いくらですか?
5: 1900円です。
4: カードは使えますか?
5: はい、使えます。
3: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용카드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 씨, 일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시죠?
3: 아, 그럼요. 많이 매일같이 사용하죠. 그런데 현금밖에 쓸 수 없는 곳도 있어서 좀 놀라기도 해요.
0: 일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해서 현금을 내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지방이나 작은 가게에서는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3: 네, 외국인 여행자에게는 꽤 불편하죠.
0: 그래서 최근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ATM이 전국에 보급돼 있는데요. ATM은 우체국이나 편의점 안에도 있고요.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네, 그렇지만 일본을 여행할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준비하거나 어떤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안심할 수 있겠죠.
0: 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일본 부근에 있는 장마전선이 활발해지면서 5일 구마모토 현에서는 선상강수대가 발생하는 등 규슈 북부 각지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규슈 북부와 주고쿠 지방 등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6일 오전 5시까지 1시간 동안 후쿠오카 현이 사사구리 마치에 설치한 우량계로 30mm

0: 러시아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6일에도 장마전선이 정체될 전망인 가운데 서일본 각지에서 폭우가 내리며 특히 큐슈 북부에서는 국지적으로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7일 아침까지 24시간 최대 강우량은 큐슈 북부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영향으로 큐슈 북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지반이 느슨해지고 있어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저지대 침수와 하천 증수에도 충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낙뢰와 회오리 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형으로 맹렬한 9호 태풍 바비가 일본에서 떨어져 있는 남쪽 해상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 목요일 이후 높은 파도가 일 전망으로 오키나와 현에서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쯤에 걸쳐 해상에 따라서는 거친 파도가 일 우려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5일 지금까지 3,34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나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 등은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 따라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 기구는 주택과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37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6조 엔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주택을 잃은 사람이 약 1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발표해 대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란 측은 참석차 방문한 각국 요인 등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4일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 간부 그리고 이슬람 조직 하마스 간부와 각각 회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 간부와 회담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저항은 레바논과 이슬람 세계의 자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지해갈 생각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마스 간부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각지의 무장조직 네트워크인 저항의 추측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데 이란 측은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금 연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의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4일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가운데 현지 언론은 5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자 현재 최고 지도자를 승계한 모즈타바 씨의 형제 3명이 참석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되는 가운데 모즈타바 씨의 형제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형제 3명은 관 앞에서 나란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모즈타바 씨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9일 시신이 안장될 때까지 모즈타바 씨가 장례식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4일 이스라엘에 의한 암살을 우려해 모즈타바 씨의 참석을 경호팀이 불허했지만 모즈타바 씨는 9일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예정된 시신 안장식에 참가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양해 각서에 입각한 협의에 대해 중동 위성 TV 방송국 알아라비아는 4일 다음 협상이 오는 11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공군은 지난 6월에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군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고 합동훈련이나 바다와 하늘에서 합동순찰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군사면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신형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실찰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3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성능 평가 시험이 진행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시찰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평가 목적에서 진행됐으며 영상에서는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과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해군력의 증강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구축함을 2개월 이내에 취역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달 같은 유형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취역시켰으며 향후 5년간 만톤급 순양함을 비롯해 5,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와 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はい, 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대부끄러가 호시인데스가.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2: 대부끄러는
0: 장갑.
2: 호시인데스가.
0: 는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2: 가를
0: 붙인 뒤에
2: 호시인데스가
0: 라고 하면 됩니다.
2: 호시인데스가
0: 는 이 형용사인
2: 호시
0: 원하다의 뒤에
2: 데스가
0: 가 붙은 것입니다.
2: 데스가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3: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가 된 거죠.
0: 네.
3: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2: 欲しいんですが 대부끄러가 欲しいんですが
3: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 土産が 欲しいんですが.
5: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 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 土産が 欲しいんですが.
3: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2: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5: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3: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2: そうですね.
0: 는 잠시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2: このお菓子는
0: 이 과자.
2: いかがですか?
0: 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3: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3: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념품 가게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보자기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점원에게 보자기를 사고 싶다고 말해 볼까요? 보자기는
2: 후로시키,
0: 후로시키입니다.
3: 네, 그럼 따라해 보세요.
6: すみません. 후로시키가 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 風呂敷が 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사고 싶다는 것을 점원에게 말해 보실까요? 우산은
2: 카사. 카사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5: すみません. 카사가 欲しいんですが. すみません. 傘が 欲しいんですが.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가게에서 돈을 지불할 때 점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카드와 使えますか?
2: 카드와 使えますか?
0: 는 카드는 쓸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2: 카드
0: 는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2: 크레딧 카드
0: 를 가리키는데요. 사용하고 싶은 카드를 보이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 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 いいですね。 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手袋が 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대부크로와 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 아따카소.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 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와 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はい, 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크로는
0: 장갑.
4: 欲しいんですが는
0: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4: 가를
0: 붙인 뒤에
4: 欲しいんですが
0: 라고 하면 됩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는
0: 이 형용사인
4: 欲しい
0: 원하다의 뒤에
4: んですが가
0: 붙은 것입니다.
4: んですが는
0: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1: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지요.
0: 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대부끄로가 欲しいんですが.
1: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5: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5: そうですね。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1: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4: そうですね。
0: 는잠시생각할때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
0: 는이과자。
4: いかがですか?
0: 는상대방에게뭔가를권할때쓰는표현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다른물건에대해서도연습해볼까요?여러분이지금기념품가게에서일본의전통적인보자기를찾고있다고가정해보세요.점원에게보자기를사고싶다고말해볼까요?보자기는
4: 風呂敷風呂敷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해보세요.
2: あの、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길을걷고있는데갑자기비가온다고생각해보세요.우산을사고싶다는것을점원에게말해보실까요?우산은
4: 가사가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あの、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가게에서돈을지불할때점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카드は使えますか?
4: 카드は使えますか?
0: 는카드는쓸수있어요?라는뜻입니다.
4: 카드
0: 는여기에서는신용카드
4: 크레딧카드
0: 를가리키는데요.사용하고싶은카드를보이면서
4: 이카드는使えますか?
0: 라고도할수있습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카드는使えますか?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あの、すみません。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 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7: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신용카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에서신용카드사용하시죠?
1: 아,그럼요.많이매일같이사용하죠.그런데현금밖에쓸수없는곳도있어서좀놀라기도해요.
0: 일본에서도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해서현금을내지않고결제할수있는곳이늘어나고는있는데요.지방이나작은가게에서는현금만받는경우도있어요.
1: 네,외국인여행자에게는꽤불편하죠.
0: 그래서최근에는신용카드로결제할수있는곳이늘어나고있고요.또신용카드로현금을인출할수있는 ATM 이전국에보급돼있는데요. ATM 은우체국이나편의점안에도있고요.외국에서발행한신용카드를쓸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그렇지만일본을여행할때는어느정도현금을준비하거나어떤신용카드를쓸수있는지미리알아두면안심할수있겠죠.
0: 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일본 부근에 있는 장마전선이 활발해지면서 5일 구마모토 현에서는 선상 강수대가 발생하는 등 규슈 북부 각지에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규슈 북부와 주고쿠 지방 등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6일 오전 5시까지 1시간 동안 후쿠오카 현이 사사구리 마치에 설치한 우량계로 3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6일에도 장마전선이 정체될 전망인 가운데 서일본 각지에서 폭우가 내리며 특히 규슈 북부에서는 국지적으로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7일 아침까지 24시간 최대 강우량은 규슈 북부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영향으로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지반이 느슨해지고 있어 기상청은 토사재해에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저지대 침수와 하천 증수에도 충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낙뢰와 회오리 바람 등의 격렬한 돌풍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형으로 맹렬한 9호 태풍 바비가 일본에서 떨어져 있는 남쪽 해상을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아마미에서는 9일 목요일 이후 높은 파도가 일 전망으로 오키나와 현에서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쯤에 걸쳐 해상에 따라서는 거친 파도가 일 우려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달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5일 지금까지 3,34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나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 등은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 따라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 기구는 주택과 인프라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37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6조 엔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주택을 잃은 사람이 약 1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발표해 대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이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란 측은 참석차 방문한 각국 요인 등과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4일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 간부 그리고 이슬람 조직 하마스 간부와 각각 회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 간부와 회담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저항은 레바논과 이슬람 세계의 자랑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지해갈 생각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마스 간부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인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란이 지원하는 중동 각지의 무장조직 네트워크인 저항의 추측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데 이란 측은 하메네이 씨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금 연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의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식이 4일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가운데 현지 언론은 5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자 현재 최고 지도자를 승계한 모즈타바 씨의 형제 3명이 참석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관이 운구되는 가운데 모즈타바 씨의 형제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형제 3명은 관 앞에서 나란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모즈타바 씨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9일 시신이 안장될 때까지 모즈타바 씨가 장례식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4일 이스라엘에 의한 암살을 우려해 모즈타바 씨의 참석을 경호팀이 불허했지만 모즈타바 씨는 9일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예정된 시신 안장식에 참가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전투 정결 양해각서에 입각한 협의에 대해 중동 위성 TV 방송국 알아라비아는 4일 다음 협상이 오는 11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5일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7월 중국 동부 칭다오 부근 해상과 하늘에서 합동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목적과 관련해 안보상 과제에 연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훈련 종료 후에는 일부 부대가 태평양의 관련 해역으로 향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훈련에는 중국 측에서 미사일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미사일 순양함과 잠수함 등이 참가합니다. 훈련에서는 함정 등을 견학한 뒤 정찰과 미사일 방어, 해상 공격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공군은 지난 6월에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군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고 합동훈련이나 바다와 하늘에서 합동순찰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군사면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가 신해용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실찰했습니다. 북조선 국영 조선중앙TV는 3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성능 평가 시험이 진행돼 김정은 총비서가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시찰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평가 목적에서 진행됐으며 영상에서는 구축함에서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비서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과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해군력의 증강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 구축함을 2개월 이내에 취역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달 같은 유형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취역시켰으며 향후 5년간 만톤급 순양함을 비롯해 5,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19과 사고 싶은 물건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도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0: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죄송합니다.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 いいですね。 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0: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手袋はこちらです.
0: 장갑은 이쪽이에요.
1: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あったかそう.
0: 이거 따뜻하겠다.
1: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0: 좋네요.
2: これ、いくらですか?
0: 이거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円です.
0: 1900엔이에요.
1: 탐이 묻습니다.
2: 카드は使えますか?
0: 카드는 쓸 수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はい、使えます.
0: 네, 쓸 수 있어요.
1: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2: 대부크로가 欲しいんですが.
0: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크로는
0: 장갑.
4: 欲しいんですが는
0: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4: 가를
0: 붙인 뒤에
4: 欲しいんですが
0: 라고 하면 됩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0: 는 이 형용사인
4: 欲しい
0: 원하다의 뒤에
4: んですが
0: 가 붙은 것입니다.
4: んですが
0: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1: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가 된 거죠.
0: 네.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 따라하셨어요?
0: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6: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 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0: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는
0: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6: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1: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4: そうですね。
0: 는잠시생각할때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
0: 는이과자。
4: いかがですか?
0: 는상대방에게뭔가를권할때쓰는표현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北海道のお土産が欲しいんですが。
1: 잘따라하셨어요?
0: 그럼다른물건에대해서도연습해볼까요?여러분이지금기념품가게에서일본의전통적인보자기를찾고있다고가정해보세요.점원에게보자기를사고싶다고말해볼까요?보자기는
4: 風呂敷風呂敷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해보세요.
2: あの、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風呂敷が欲しいんですが。
0: 이번에는길을걷고있는데갑자기비가온다고생각해보세요.우산을사고싶다는것을점원에게말해보실까요?우산은
4: 가사가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あの、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あの、すみません。傘が欲しいんですが。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가게에서돈을지불할때점원에게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카드와使えますか?
4: 카드와使えますか?
0: 는카드는쓸수있어요?라는뜻입니다.
4: 카드
0: 는여기에서는신용카드
4: 크레딧카드
0: 를가리키는데요.사용하고싶은카드를보이면서
4: このカードは使えますか?
0: 라고도할수있습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카드와使えますか?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あの、すみません。手袋が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こちらです。
2: これ、あったかそう。いいですね。これ、いくらですか
3: ?1900 円です。
2: カードは使えますか?
3: はい、使えます。
8: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신용카드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이용복씨,일본에서신용카드사용하시죠?
1: 아,그럼요.많이매일같이사용하죠.그런데현금밖에쓸수없는곳도있어서좀놀라기도해요.
0: 일본에서도신용카드를사용하거나해서현금을내지않고결제할수있는곳이늘어나고는있는데요.지방이나작은가게에서는현금만받는경우도있어요.
1: 네,외국인여행자에게는꽤불편하죠.
0: 그래서최근에는신용카드로결제할수있는곳이늘어나고있고요.또신용카드로현금을인출할수있는 ATM 이전국에보급돼있는데요. ATM 은우체국이나편의점안에도있고요.외국에서발행한신용카드를쓸수있는경우도많습니다.
1: 네,그렇지만일본을여행할때는어느정도현금을준비하거나어떤신용카드를쓸수있는지미리알아두면안심할수있겠죠.
0: 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